0: 다시 아부준 나야가나.
1: 예. 어버야 어뜨 다시 야가나야마스. 왜요? 예단. 비르단 fazla taşılırsa 오이나마 그 디아르 아르카다시나 게차르.